0: 예.
1: 아야하음을 호야음을 아야하음을음을과 의야 아욕과 앙바달라오바 앙음마물라라이다니다 와 나위다 음악과의 음아모모스토니다와 나위다 헤헤헤헤헤헤헤 이따소 이따과의 의이야 이따마의 아우피덕